0: KL.
1: 그거는 뭐 지금 기스 차별을 사거나 내 말 사거나 아사시 띵길이고 하 온주 오시자바방 생피질이니나
0: 아멘
1: 가만지에나 저것에서 본 코노 누군가 뒤모호로 허가리 그곳길링 저우리신 뒤쪽으로 사거나 그신 레가토 마하고는 얼굴아 빠가야리 그는 틀릴까지 너무 우하차때인데 가만히는 하얘가 타불르니가 쇼구가 꼭하지나 마가 누구 법은 코너를 군대 좀 몰아가 고마마 방가되지 있어 우가를 사실이 묻히모 아타가에 좀 하울 아간세 가모 하울이별로 기세가 가야 빼리지 다수다기 시도 묻히모 묻히모 에나운지야 시비게 감일라
0: Thank you. Thank you.